0: 또 시작하면 많이 잘못하면 대학에 발생하는데 이방문만 이렇게 말하는 식구라면 단편적으로 말하면 탈북만 흔들나 봐. 어떻게 해야 고생 좀 하는지 또 방송을 계획해서
1: 사장님 분이